0: 라디오
1: 게이 웹사이트
2: канал
1: Too Fat Ass
2: ТВ представляет
1: Fisting
2: Gamers.
1: We wish you all

0: coming.
1: 할지 말고
2: 에이노
1: 일스틱
2: 핑글
1: 루파
2: 게이섹스
3: 자 루파 자 루파 루파
2: 게이섹스 게이섹스
3: Ask
2: do you like
3: the loophole? The loophole, loophole.
4: Massage.
5: Come on, let's go.
6: Production и Вивы ТВ представляют. Орёт матом, когда за гей-вебсайтом.